0: 수시의 님의 바
1: 바바디에 대 디에리지 그렇죠 제거 부어버 시디 바바 슈디에 내내이
0: 이치레 샤울린 산시아니 샤쇼 대조 바쇼닌 야샹다
1: 바바 시에니 리에 쥬메기 임디젠무 니시 바바 제페 토티티 제오데하 바바 조이마 도샤오샤 메이징 샹달라 닌쉔지자
0: 대쇼 아빠 누워 또